0: え、ちょちょ。お、てんじてちげんぞ、てんじげしゃとす。あに、まんじょげしゃと、いんばかんしれてとれに、え、じゅきてたんいなた。てんじこてんじんごれてんやそんざ。あに、なんかたさんたんちゃみてす。たちにみるろじょんしわろ。だ、なんぞてねんぬぎね、ちゃんじれこんぞれぐちゃんでかさ、すぐりんばげてんでみ、ちゃとんじょかてんでまあ、よんぎれしゃんじゅ。てつちゃんざんがらたすたすやてんてんじげ、あさんざたみ、ろじょんちげ。てんじすいじ。あにてね、なんぞんぞんぎた。
1: 좀 보이나다 수진나다 대속에 간송은 된대 동영도잖아 배도 걸다 배강만 자리에 있었어 야부시부시 도스 통점제 어디 통제제제 아니 좀 림백에 디제제 찹소르제제 서구리 말 용신제 돌리게 안 도세제게 규림 된대 양에 도세 야마 제제제 아니 니동 실로는 데리고 난다 난소 향충 규제 소번 나 도스 건축도 그래
2: ただ、地域新一比例進展呢。北京龙井年金来空、康基龙井家、阿当一举比虚浪一比例進展。阿当、齐浪、孔索家、阿松家、我才没记单据领地。齐拉拉、藏女家、措据人对吧当。ただ、齐浪比特家、蓝布手的、银车查都可为银线当。牛郎、托比准备所、龙哥修巴点点。 家鸡新鲜难当，娘们学难话撇当。那个，姐姐就比修浪人们我们些，个儿的。

0: Kakuro maha kita diva dalaya Takuro naham chaton bezeya
1: 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eri di loka di kya ch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di mi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ang tisa kya hui dung di manzo dodi zong da ayu nang ke tayo t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uwa Ti yin si kwe ya gyun zayang kar riya si su Ta de ngay nang chai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isa ky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uwa Tisa kya hui dung di ta ji pang zha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da Tisa kya hui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주년한테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세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도 좀 그사 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이제기 숨내 차이샤와 이나 야가기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한 동주 육一个了可能他的皮件都要用嘛，平松松处都要用嘛。房子中不忙不地界地的，中同志写用的什么？特色代表中的，他都要平松松起早起早就注意要的了。膨胀的也起码起码都注意要的。第二的，他就特色代表中的呀，人单亲不记得。

0: 다도 준다데 야부지 마존 아니 직진의 직신김에 니지 니 진유메서 지지 갈래 가고 싶어 차도 또 손자 인지민이 지 추구소소 지 준다데야 그 고급도 인지민이 추구소소 제조도 상도 추구소소 뒤 대사 부분로 주지 그 저기 뒤 야부시로도 수수 내가 돼 수수 제어로 돼 부주간에 들을 것도 있고 팀원의 야부지 제조 그지 그런 아주 밤에 두스 빼자니 부고 한 거 그래야 돼 부고 수수 근데 정말 직진은 오늘 참자 주제 제가 좀 거야 아니 지금도 아니네 개미도 보고 신나 레그스네 코 제주다 지게 지게를 아니 한국 그냥 좀 여론 여론 동조야 돼서 야로 야 내려지 심한 동안 저기 다른 한 용말이 내 제거스네 좋아 보고 직도 봐 부주간 리더는 수수수 클라스만 신 레스로 차대 부리야 존다다 했다 고급대요 말봐 시선 춘춘금이 직 그라는 이제 볼아 몰아 긴긴트 그란 골 유브리 근데 그라게 수수 부분 골 유브네 제가 저기 부고리야 직 그치 마한스 유제 존다 마한스 땅 주비는 아니 수수수기 배게들 가로기 펜도치아도 상자 아니 존나 조심을 좀
1: 마모 듄유 돈도 냄베르 했잖아 만주 보고다 만주 롱아서 된다고 멘도 생기 간이서나 아 녜디 탑치데 마스투 야스케브데 잠바 키라니 도스텐 생기 소마리냐 도스케브데 녀르 사오시케 그르바 이네 아래 갸네 갸프투 그르바 안 텐데 갸프툰 교들 야 땡알레 스탄구 그르바 녜 셈바 테스 땡아 미서데 따과시시 단데네 쵸여 마르바 근데 인데 잠바 부부사데기 콜레가 야가 챙겨들 갸네 키제 챙겨들 땡아 데스 단구도 세상 녜 단데 세기 응네 부부 마무치다 도르베니 녜 부부디 테스 쿵보여스 군제 카인스 마랑기 겐들렌제 배치하시는 롬드림 부 가시게 수소자 담토문도와 대부고 교회 말다 파매기 코전 로고체야 망다제 제상 딘데 인도 잠바 조난기 조데 드링안조 겐데 인도 잠바 아니 녀 잠바 파매이나 아 파매 겐데 키고야 나 부고 있는 부고 겐데 기게니 기게 미소소소 겐데 다 민데 여러와 안 딘데 인도 잠바 수수수수 겐데 디 가리이메 하고 그래 생겼죠
2: 제 대든레스나 배차이나 겐데이나 다다서 체나가 천창제근 겐트 콜리지 계세요. 다든데이나 겐트다 하고는 다다 겐크 다 보면이나 로드이 코랑케 파제 겐트데 가나이마 다다데 하고지 말이 이나야 마오바 레가 든데 시시시 남케라 오 다딩이 코고든 겐트데 인세야 파마 넘버가 갈든데 시오 로소지 제세야 사네요. 든데 그야 살롱지 가두이나 지 코시베레라.
1: 제 지단 부부사데 담보 레가 때디 딜 가오여 신사데 코 가오칭 말. 오늘에 그래서 네 부부 있는 담보 말한 딸 둘째 담대 가오래. 다 담다 다 담다 신사데 가오칭문도. 네 칸데스 가오치야 지금 있으나 텐지데처럼 당근이 요레스. 당근치디 rantate pashos ani rantang mares pha mapabina damne kirama do yo mare ani kira shaga phagas te palangata shegi soso damgudo chetan gende khaselya damgate ore sangdo ani ngare khoda no menrda manchi dan lobjun yabos me chetan nyegi khodan den gende lawe kasu timda des dawdo pesna ngamzu kinzang tim yore gonda guda chegal mi yo nye gorda sani mane che sapubado Tadi ko dosti na susu mi susu jik supu de tanda duzu gendra re de la kinzang tim jir ba. Chisang gendra dan tim sa de kuni ni ta nivu leyu me dosang
2: gendra. Dang gendra de la yang, chen nang kong gendra jeda dang anzu yang xie zu toge mu susu rang ge gun xue da dunbe ge yang gendra kumeng di nye la.
1: Dagarangre, chisang anzu kinzang ina gendra yungyo shtang tim yungyo. Lamjo tenpo, tawa tenpo sa shmewe. Gendra yungyo jing yisang gudu, gonda guda che gan yegyu. 저게 눈다 제가 랑거요래.
2: 예. 다
1: 진짜. 아무나 이제 눈발은 거려.
2: 예, 예. 다때나 이게 된도나 이나 파지 기기적인 게인지 그러나 그게나.
0: 단단아 저 기계스네래다. 아, 인지미던데 게나기 기지다 튜비나. 근데 저 저. 저 인지미니 담보디 수송 괜찮아 하고 싶고도 수송 괜찮지. 수도 약보지 차도지. 믹스에 수수기다. 좋아지 당이다. 많이 듀거든 예고면다. 야랑듀. 아주 지그디 랑고메티 다야메네 지게 초아 지디 좀 아주 그래서 클래스 하다 있는 자 지기 존다 제고 해서 망부진원이 제일이 좀 깔래 가고 여러 봐 원자한테 소야 소소 야고지 마차 배정아 기긴지 나고가 브릴러 같이 미나 그러더니가 지기 창수 주진 진진한 주진비는 된데 야부 처음 말아 봐. 손상아 주 기기는 자지 괜찮지인데 잠을 당부디 수수 야부지. 준토부지. 수수수기 초에 검시도 야부 유엽지. 근데 된데 이제 제비는 아니 그 뒤에 지기 수수기지 가서래. 내가 가리 있는 파 제 초초래지. 드디 앙사르 제도입니다. 제마도 수수배 염당 사부지고 차되는 딱다 대응도 와. 되지지. 아니 되는데 좀 안서 기기는 야 that mixeki 긴치스티 잠발이야 오늘 지금 나는 장 림부기 잠으로 당가 지휘다 나도 롭스티 잠만 님이 지리 니 이제 마리 세상에 당분 진리대 티니 잠만 민크로야다 릉군 진저스 근데 스타지 가르스 오레스나 잠발이야 나도 부구진의 인지 미니 수수 수수기 지 어 디게 침부 레샤 선서 도고 수수기 지 마음비 수수기 미티랑 겐키지 네 단도 롭준지야 이네 장에 단도 내가 컨디지 두고 있는 지부 장부지 두고지 마음바나 지 다 야민의 단대급수 야 야구 차야 기세도 다 롭존 지야도 밤에 치도 멤버 지금 또디 수수수수 기도 날 임바다 그래서 지 내로디서 림치 지금 하고지 지 롭존디서 야구 지야디 미치기랑 중대자 멤버 수수가 심띵의 안에 제거에 도와 삼자기 삼로데 레베지지 다디 니는 개체슈라지 통도와 안에 수수 롭존토니 제초토니리 망치 민스탄이 다리 엔남주기 망치지 지 참상 야구 마제네 다 도시하지 다 야구 마제비나 대차자 동원 있어 지장세 야구 좀 마제비나 선이 진의 수승 감자지 원래 그러 봐 미스 게나 지기나 시세 땅이 야 디차도 좀 말이야 게나 동원 있어 시세 땅보다 야면 랑카라스도 좀 마단야 소리지 간다 근데 지 가르소랑 아주 중재서지 장긴 당고 언제 마제자 아니 드린 장이야 디기 왕기 다 드림 먹이 저것도 중소 아니 밑에 있는 애들 이제 수수가 야구 마제비 딜에 왕기 지금 예바 망부지 메뉴 그래 손장 먼저 인지 미니지 수수 수수 된 기지에 내가 또 인지미 야구 제구리 랭구도 된 거지 야구 차구리 저월에 당한 주 로스 있는 데 당한 랭구 있는 집에 근데라 또 치슈 사지 지 게라 지키지 드레스라 구이
2: 그지 데링카 린치나 게니마 완디타 텐지 도기니다 냔토 겐체케 바 교기시니 레모 효기 옆이 Chichi mung tui tia lin chin chin bar ga su hiyo.
1: Rho nye jik trans takta, gigan nye su tinde pama gya nye samba lop chun yago chiye sate chubwa ga penta u mundu sangu do. Pama yago chiye agi gendra shi kigu doa. Besha shana toma di bugu ta nganzo lop chun nganzo ta bugu chun jiyo pama rwa. Lop chun ki bugu chun goyne shena Amala ke treat ya, chui de de na, bukule ten ten ne re sangi, piki lozi chi tem che tuk ma ra ba. Che san de re yin du zamba, ani nga zi unay bukule lop chung ya bu gu gu yin na, shiong de yin do che go duwa, pame. Gen ting do go sunbe na xin, ta jik tangi gyung de sa xime we. O di bukule ha ko gu gu duwa, la pame le ha gu gu, pame ka che go chi go duwa. Be bukule pika rang ju ya bu, tete so so di de, be de, chui de de. An ten de chen de me bukule ko lozi sim chi che al gyung ge go ra ba. An da ga na xin jik, ngaranzu da pame gendri ki uru sadi zamba zo karishiga uru pame ni gyarish ganyi tunele buku ma ni ku sadi dan buku medu zamba gyanna yaga yorba shema do ngaranzu susu kal dapu ma gyabche ani yawen mil ya dugu dinde lawe ina ani buku semna le shuko lagudwa pechashana buku ngali shara lagudu zamba nye zamba pame da jawa yor sangi buku kolopsu gyangyo chi ina longa sigre mato ko sharas lagu marwa chisa nganzo la kar lame ke yo martile buku di kane ime jitan thong yungre rengshigi chisa dinde yindu ngare samba jik pama susu ki pame gendra ane buku susu buku chedang shimduwa tanda buku mangbochi mi genpa nanshin chade yore thambushina ku shike shedang yinere samdang da yinere ku gyumse kanshina nganzo pama yindu shibya mangda ngaranzu dugu dunzu kunzu lamsang shin dugu duwa chisa dinde yindu nganzo pama dunzu gigin le zachia yudu zamba, ani nganzu mipi sambuxi tengu yadi, kechimu mendo sangi.
2: Re, tenangi nganzu ka, tangu manu yadandri ji me, kecha, o maji ka ta, kakhin ta mati mati te, nganzu ngiti tila ni chadu, yang na ru, tashan la jiba, yang mi na, siapa li jang yang wa, sikra. Tenangi nganzu ka, ngintri tila yang, yang yang ji ta, chechung. Tandri ji, tagi link songba nangi, ngintri la danga yo se so, tenangi ta, ta ngintri la, chechung ra anga.
1: Chichun yor sangi, tapi shi na kirang tangi su mu na shi Paalai na paalai gendashi, amalai na amalai gendashi korba Ape shi na jikta, jitaami su juni su rei dali Ta jodan shi na nganzu nadawi na 아니 미참으로 콜로 잠을 여야 돼 간저 아무나 견드려 봐. 아니 체녀 민도는 빠라 견드려 봐.
2: 제
1: 세상한테 인도 잠바다 수다 수드는 소소 견드데 치슈르. 안저 아무나 원에서 닌자 마랑베 콜로 트루야도 칼레시다 여러 봐. 아니 녀 원에서 누구 있어야 돼 칼레시다 여러. 이네 미참으로기 소소 견드데 치중을 맞대 체제 간다 견드데 야고 시키지 김자 날 때도 김자 지조 간 때도 지조 겐데 야고 시키고 그도와
2: 제 다드네스네 첸창노네 배차이가나 다 소소 첸창데르마도 다마거나 양 첸창건게 인트마도 요마레아
0: 야
2: 먼세네데 다 시초칼라 초그레아 야 시초칼라로 장라 바비긴게 인트레레 요레아 데네이나 게니마와 데네이나 시초토건게 인트다 간단다 인산보
1: 아 지다 마탄다 도스카 데우차다 야고 차야데 아 지초 단계급 거든 선거도가 최소 근데 이제 좀 아래 원에 선 단다 개인지 카드도스나 만주 지초 단계급 파 현대 쉐기 때 견드실래면 로선기 스슝다 아니 아 지초 거든 게 나도 야고 차로와 다 단대 뒤로 아래 파 지초 단 아니 계급을 현대 쉐기 뒤드실래면 로선거도와 직대래 다네 춘주르 단에 마슈비나 아니 지 클라사가 치비네레 직디 딜람 야고시키 아니 고유 숨겨당 직 참을로 토나 체제 수수수수 지매외 만저 지도디 겐키제 베스나 가세기 무이테빌러 버레 베 남산 사간도 돈 시세 땅땅에 클라 땅도 참수 가래서 지 개청부 겸네 친구도가 데 지도기 코지 네 되고 와 지도 땡릴 지나 데데 잠바야 겐다 서데 잠바 지도 겐다 척도 열성기다 결혼하세나
2: 데데
0: 데데 ngende sambu go chizobru ta ta son genlang zun ki no ma re go chizokala gen ro ndi sambali ya dukhyu le ki pema to na ne me si re ga ni ne ta ta son so pe te gen na chizo to le ta ngune chen ya r tang ya ge de mangbu do wa ta sa chin te le ya ani ang zo mangbu ji kar so re ta ti so ju do gu bu re chi chi du ga chi chi ya gu mi du ni ni ya gu mi du mi se de sang zo ta ten de ji ya de zo 망부지 가부차도도 와 직지 야고면도 니니면도 텐되지 근데 텐되지 됐다 봐라 야 뭐에서 야를 두도 와 배자지는 건 저 데서도 봐 사그리면도 모터 간주샤 만주샤니 근데 망부여리 아니 가지에 직 통원도 좀 봐라 남산 텐되지 당간 저 디나야 디니 쇼 용량 갱크리지 계자리 삼 삼도 거지 텐되지 근데 야고면도 남산 가니마 근데 지 근데 진 야고요 말에 니 니체 근데 계고 있을 때 좀 아니 정신이야 코유도 야를 줘야 소리지 아니 간저 데세나 야지 자대비아다 지진대도 망부진은 참아 냠도로 봐. 근데 카시 양 갱크리니 갱크르기 샘 숙체보연이 이렇게 즉 수수 나한거라 소리 이제 다들 추 여금인도 근데서 졸아 줘버도 쓸지 양 강에 아직 던들지아도 근데 진이 좀 양대서 남산 남자 즉 답주 제지 야를 줘야 소리인데 간단 간 솔직 시도 간 말이 되지 말이야. 근데 찍네 수수 나한거에서 인데 이 저바대서 갱크르도 봐. 니네 양치 쏘도 즉 안주 지글레스가 도메인에 지금은 있는다. 야면에 시도도 미진이 빈군이야. 시도도고 참의 지 야를 지 두대잖아. 아니 안주에 오늘 전에 티나야. 지게 캡사스를 망고 자디 여러와. 심어도 가서 지금 안주 가서 동바 취 키기나 돌이 감부 가를 남지지. 시도 그런데 야고 매빈 아니 안주에
2: 이게
0: 소소 야고 처음 말봐. 손장 안주 근데 친즈 보스도 잡아. 아니 이게 지게 예컵다. 지 시초를 해야 돼. 저야 기타 기도비지.
2: 你是没拿上不多啊？是啦，我知道制作元气就没得当呗。对呀，可以送给那个。可以送给那个。是是，但要没开心个事呢，坚持得当然。嗯。要坚持得个彻底嘛，是不是？他说说跟元气有事，经常呢，大家当个做跟元气忙不就开始做跟元气忙不就？要得了，打算俺做个渠道，是啦，渠道写着。
1: 杨根吃的了菜节，你买些那样的，那比较热天，你这边个，那我这边那应该这个，还讲想把菜炸那是，电脑困比较容易些，你这头个最怕拍天呢，这娃你的想法意思，没得明这娃，他等那这一拿切个，前奏个是呢，得看俺做菜节得跟那些这个多，他做，今天到了空手么呢，是说说说说跟着的开心不是吧？别家些呢，啊，看俺老娘把个料个是啊，俺都忘记是开心么的吧？
2: 你俺爸过来的呢？俺你看俺叔叔说的用过了吧？哦，但我觉得俺家人做啊，也能给你可弄个点，就这些啥什么呗？就是生锈的用过了吧？起码都你看俺的这吃过的，这吃过的是呢，要我们多啊。就是跟着开始的，天气大些，物资给什么多啊？俺你可自动的土了，就住多啊。
1: Chetan, pechashay na ngali kyun khari yorosu na kalashira satung mewa. Ani kien dindu nga nidudu kadyu ine bedi nga sos sos lu yungudwa. Kurang chukwa tseshidil shaajir ngali lu yungudu nye satung marwa. Ine dina kien dindu gu zidung mambu yorodali nye njutung marwa. Chetan ine kurang ki gendik kiche ngali dagu gyegu yorodi kurang gendik di nye len tugu yomarwa. Chetan, dinde indri zamba zo ngaranzu mil losu gyegu ineri jizo la shande shunye ine kan yungse lega susugi ngene gochukje chebina an dende mil pento ur sangdo chema da be de mase de kele chikje yama ke gyodne mi samu sim tu du do ko lega yago thoma yimbi nele chik cheru do chiza dende yimbe kapsu ale ngara zu gende yeb to ne susu kare jung do de pa yago je che ani kale kale mi du tu yung ro ma do lamsa be de nom sama shi she ma za ma che or da kyeom do chik che or da si de zamba an na ga am do je la ma ni che de je de yang zang da je
2: zang
1: ko che ji yu be zang de che go ro wa
2: je da de ma ma gen ge da so so ma na gi a dam bo gen che de na so so ga la ling ko ni ngo ba che go re si de de ma do ka hi chui bo la li se ji ti ba che de na han la da le ga do ma bu jin do te ji ma de
1: ka ra na
2: re da de ni su na pa ye chue ye ngan zu ge da xie zu tu le chue jie le yong na xie zu ge mo ye chong ni xie de zang ma mo ba jian zhe wa de la da da da gen zhi de yang qi le ga wa xie na ji du xie zha gu bo o chu xie zha ra den zhi jie yin zai de zang ba qi de lan zi xie ba jie dang ngan zu ge su na da de ni yang xia jie gen qi ni ge ji su na ngan zu ge o su su ge da den da ge bie chen rang ye ai ye su su ge da den da la
1: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ane chi genda inere susu misi keta inere yumi kesa ga mesh kuu men roo sangi
0: Ji Nye ende samgata ma zu taan genchi se di Tseli gebi na pecha nga ki gensor chik je Diki taan genchi tseli gesi nele Yangar zo re Pugu kunzo Kisi ta pecha nga zu tari logu yu di nyo uje Urim suma le urwa Susu logu yu di chik nyoya di zamba le ya ten Zinti tu re maung chi chu chik ta susu ki te je Ta ti nyo da yaku yo re Ti nyo ene ta hain da lop 他姐姐下下个多啊，反正养养不起他们都生不多。俺就代替叔叔跟姐姐的菜来给我收起。我那阵那六个闺女，老妈工作了吧，工作单就，那单比酒店那了，他经常做单嘛，经常做那么就是独老牛茶园那了，他这里也不是单就啊，俺你，蛮不卡天不卡，卡来卡不有的了，你那了场面给他闺女理解解不晓得，俺你闺女家里有事呢，打人的，俺你干啥活的，俺做茶头的牛不有那了，两三累嘛了，他干了一个家的芝麻的。
1: 그래서
0: kiyaade juun ki gebi na, ane pashoade le mi re chik yang susu pashoade yonda tiye gore, pashoade chik yorwa, chik susu sam suyu mangu yore sonza chik tsele maga yore chana ya gudu samu to genchi ti
2: re, yina yang genchi ti yang ma susu ka genchi re, ta tagi ngan zo ka kiye je de ma yin la ta tsele ga maga ke he ra ta susu na yina, susu rangu ya ta tagi genchi tangi ka cawa na Soso an dambu, soso lang genzhi ke, soso gomen zi lang genzhi ke te na Ani yin ni, xie tsu to ke genzhi yin na, koli ke da rong la, mi ba yin ni wong ri si de a De na yin na, yang ka hi ke soso la gini si de, do nin zha Ta yi pa di yang del da di zama a zi, ta mu de ka li ka bu re, ko ke lue zi jie na ri sa re san san de Tanda yang thangwa di ji yong xing ga Be chai gina chen chang la Genji, pa jay genji ma wundi lu tanda yong yong jiba di Chen chang lang genji ke ha xie Dini xie zhu hong genji ke na Yang me ka xie, aya genka li ka cha sa re Ta tanda ji, ta tanda ji nye su le si jia si nyan da yoyan na
1: Jitang ma wu ji ki tanda lagu duwa Ta kun zu ki ka su ur ta nganzu thanda chetang de ta lega de ne mangbu chewa ma rasine genda sa chi de peje dang mon dwa ta ine nge de na genda sa de ko rung shi gu su su da lyu lin ja de sha sang do pe cha shan na me chi su mi su su che ma chob le sha ma re pe cha shan na nga ara dung ma re nga ra nga ra che ma chwa ju yor ba ti na shi ji zo gan le be kap su ane kim sa me be ji zo gen de ya wo shi ki na le be kap su kim sa

0: 부족으로 군대당디 기급니부터 서구기 시드당 디니는 냠도 송종 천대 유지 송통
1: 주제딘자니 폐계 조심배 계급기 초내타 폐계 키왕탄 태가 좋아율라 스니게 김문의 주나 하장 카즈구이도기 내둔식시 에프리카 노메 신내 계급 침부식인배 문의 스니게르 서주존배 롱사타 로규 유진된배 수남식내 유종 주제 유진 난진치구구유 민보르 판륜탄 퉁쿵 춘진키 니지 뉴슈고 제다체네 주지 장딘 용와타 난딘러 니딘 치미고바티 스니게 기니 동캠이 응업줄루 폭둔키 최퉁키 진식도 교류 스니게 키 치자타 록친 청진부 성규르시 군진 디아키 중국의 콜러시뷰 계속 구양 머신배 무신러 디네 점린키 민보르 계속 이슈잠 소경체디 스니게소 폐계 조심배 계급러 제시 진초배 폐계기 탑람 코드인 체규 서신람로 사퇴러 디네 모티브기 순쇼 피와타 신뢰 천재러 디네 서신키 툰법 토르동와 소래진탄 신뢰 팅럽진러 냠토 군디단네 툰뢰 초교를 경화지 제배 중국 냠용키 콜러시뷰 주지 딘자기 간에 시와 외유기 제시 코드인 제 유지 손 유비시 디아키 람로 사퇴니 신뢰기 명문배 뚝쇼 피와 제배 멍시 인신 Durab Kongmen Lurab Gajubye Tunggura Zhungkui Kimchangki Tundi Lenggen Zanglin Lamlu Kepte Dane Sashin Tumu Le Wangwa Taikong Chibye Ngunjui Chakin Wo Shingbar Yurin Denbu Sashin Juwan Chibye Shingbe Tunggi Ki Khursim Chiru Nundin Chindi Tudunna Mangzo Ki Dogui Ninzum Ki Gane Takchui Topyu Lamlu Chukui Di Sashin Girwan Jianle Chung Sibye Shingbe Sashin Shorwe Nyangzi Yula Shingle Shikun Jengki Nyergong Tan 停入行列批给了冷路去梦西洋订阅。斯内给启明的色心冷路铁给给了王王坦苏军空西给打空娘土那边南部文别。接着给电笔坦基错给朗林瓦都说年间订阅。中国娘娘接下松的人与其苏军色心绝望铁冷路间坦成功间了第一节次行队冲着给成团庆王金松托巴坦铁门文都直接请愿切入亲的。 行退冲着停入行列团列扩展团，严阵突破燃点起突破了。然给科比行列参天间批给了杨昆地东托，从西部局局十多吨为国的其中昆冷路基，落着地了。肯定批给出了崔西奇新别FGK给科卡奇新主团，揭示真人越界送一不是。 第二期参赛亚团的新来的女婿启东为刚才的个人实验性，母亲启吞空拆开预备拆进屋，中国参赛了的呢新来台阶东局军控前年，孙尚所被谈新出真有个过，新来出借前开的东接前的主席吞不军队电报谈不怕的用话签约。 内面推荐企业名的斯内格托团结团规矩团内中介点地特约项目所在老在内斯内格团中国行列参赛业内级别村西进行老在提自己给军心给策切别三节项目所被托不满些这个马为现在样团结起团内得不随团内念头批给了官地特约 斯内格荣魁克行队民用行了项目所在地主七八店内拥抱那么穷约明年把中国行列日记开建你给了咱斯内格克斯内卡多西村内斯内格行队了绝过区别团结了在没提前的行列团把谈行把拥抱帕尔瓦让的签约 老在开的堂，人员南北七栋楼顶边，西群村委母亲开讲，结合其主任定价租金起密切了，地沟土坝六零五零日最穷，月季送一不是。第二期，苏新团结人不难，新来超过了开价，开钱形式。所来间堂新来停车间土狗娃，两头工地多呢，新来团内给出租了一个人不级别，刚来开开价实验。第六到我那边去经营的送。 中国FGK青年组别给个我们中国送了国产密度为七的超越内拉达切的，是那个去新来团子中国创造团购了冷路人心去追冷对不谈，提新来停车间批给了国内三百年月，你懂下面你是不是了？中国谈FGK年来领地必经去无措托，中国确给中国谈FGK肉的吃住全部就谈。 新谈满片肉的吃住对不听呢？南团开清洗一不谈。

당 중앙 기 뉴쇼 강요지 로초 시바나라 토크노위 베든 뉴바 치미호 렘바카당 사쿠카 시초 용라 웨동초위 맥비 송보던유야 당거 저친 주지바 청취 시체수지 시진핑 기 로초 시바추 차롱당 로소인 니던 테라 토크 삼모 노싱연 콩기 로초 시바초라 충두니 풍류 유구라 로중당 맞저 미제치라 가시 유구바당 날순지 미전 조준지 치도 시지 유비 문전보시 시귀 희송현 실로닌동 주실로이 자시 조지 시비 주친자 하루도 시진핑키 나중 시바여드나 모키 랩치위 미제제세와 임바당 我给了七位没人家是我养银罗珠月的敌人代表三本地了马文班这本月的三万片把小鬼洗送月十六年冬中俺罗一这些周期洗别对亲戚该说习近平给某忙错看期末日洗把错了红队呢没在这给卡数银把当红队了人他们不约红队的冲队所热热起银的银 俺去七格七瓦的当真下去，七格七瓦的呢，米切的木忙吃切多被鬼把的事，电南阳节目中西，罗琼主播琢磨要的啦，拉不下农药。到东西节书记习近平给罗琼西巴拿呢，罗家党部也每天每次按着写上给，农林瓦党联邦瓦行了，罗家宁巴也每天每次按着党。 是从人楼等着进去，就开多钱准备，都是马些地位行。这期罗琼十八错一，准备全部写下罗永党、蒲三党、第三点东，罗得了，寻得准备，逐步用得几十年。中华民族六千三十七，中国部队五九勇气，对党那么更多，这届安十四个月突然闹脱离，俺去。 党中央党习近平给罗琼十八区罗永党初一天了南阳脱口什么诺党这些什么讲话的永存团中国共产党建国起舞中国党中国罗琼十八南京对人早晚你就多凶狠丁三对着三本诺第四节初二写信月笔罗琼逐步逐步有的个 所以俺做了第四节策划准备节目中了。俺做呢，当个出个银把的样，南阳节目中过。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Jachevi Sengha Namba, Nganu Pejong Longchen Nyen Chilikon, Kangke Longchen Je, Tsendakchi Chilin Tsen Je, Gagin Lozan Nyima Yin. Ta, Nganzo Gitarik Lontin De, Ngisil Mahyubi Nguyen La, Lontin Goma Gnan La, Nganzo Tso De Kanhye Paya Reyes Paya Na, Ani Nzanlin Shig, Ani Geek, Perang, Tang, Ani Nzanlin Shulan Tsen Paya Na, Ani dati bi ki yonglu thoma de kan reishin shiong de ba. Wa deso de nganzo bii da bii ji dati ki kong dan re ni ani dati reishin ngoti chi samba de re. Ani di yin jo de la nganzo zhuwa ka hi ji ya ba re. Zhuwa deso go la ani senkhen na ba ki kan reen ra ji san yi tang yo ba yin na. Ti ki nong la nganzo zhuwa tangbo de kan reishin na Tani gecha ga tani pansung tsobi ka Tani ga ta gecha tsetan te Ani nruwa miri ki pera nga gandreji ji kasi jiba res Jwa tambo tere wa Tela ta nganzo gong lonchwen nga nga Hi sambari Longo chi nga ga yangi du shungwi Ani lodi mei kaps Yana hi mei kaps la Ani tani pansung tsubi ke, ani gecha, tseden rabu de, di kasi yungpari res. Da di se guwaan tangba yin na, da longo chi nga ge yangi zang yungpari. Deri, da da ding sang ke, ani gedari ba, da meri riba, ke kipa de soki, ani yunju shi ni ya ya peke, da donzi ke zon rabu jiri. Ani nganzo zhuwa nyingba de, gecha la, Tsika chenpo niyo pa te kanyin se ni chua tenri jiya pa rwa. Shetan ka la kecha ta yege niyga na ni kecha ngay na shunga ta yege jili shunga se. Tini yege shungi bi ke jichen te yang kecha la chiri se dila. Ani ko yege la mi bi ke ko la tsika chenpo niyo pa te teni kan re se ni. Tini dira ta teni da jik ani yel jika wa ta ni dhu jika wa se. Ndo na yel di jika wi ke tsika chenpo niyo pa rwa. Tā mēn chā yīgē lā chērē jī nā tā tētā pā kā yīdī jī cēkā tēnī lā gārvī kā Ani kō rā chēshī mīsā wā jī tēnē pā rī Tēnē jī kī wāng kī Ani yīgē sā yā tēngā sū tā zōgī shūng O tēnē shūng pā rī Tēnē yīdī jī kā wā tē Ani kēshā kā cēkā chī mū nī sā yā rī Ani chua sāmbā tē yīgē lā yē wā gāndā yō sī Ndā tā tsō yī chā nī ngā sū nzāmbī lī kā tā yīgē shī kī yā rī Tela ta ngang tsuk iya wa sen rabu chi yi kiyo re. Nyiga la iya wa kanyo yi sena, yiga iya wa sen. Chik chiri yi sena, ani razu ki yi kiyo se. Ngari ki tala, ani zuri ki yi kiyo yang se kiyo re. Tela razu ki yi kiyo se. Te, yiga ki rik tambo ti. Yiga ki rik nyingba da kanyo yi sena, tencen ji yi kiyo se. Tencen ji yi kiyo se. Ape na ngang tsuk jayi taba, rwa. Tela tencen ji yi kiyo se kiyo. Ani yige ge ri samba te la nga zo ge te yolo ge yes yana drajor ge yes ta nga zo pe ge tang pe yi tang ani yin ji ge la so ba te so te ta ani yolo ge ge yana drajor ge ge ri te shi ta wi ya san ra bo te wa ta te sam ma ri te sam ge no la ta nzam bi ling ge yige ge ri yo do ju cha ma te ta na na ta nu ba shi Tani ta chua yeba de chiri isi na nzalingu thula yige ngaxiu de kanre isi. Ta nga su chua ji yeba rwa. Ta nga su mingar xunju gu niba, mingar xunju gu ta junin topa. Ta yeyar shiba yi na, ta ni yar zibi gu lo nga tong nga jia zan ju kani. Ani sumer je tani nziri se wate nzalingu yige thoma rabu di chadri isi. Ani shile de la pe shi ni, ani narga ebje ke, ani lhari ki yige esi ya jizu pari. Sume jin zeri tang, nawi ebje ke lhari ki yige teni da, ta chi nga wiki yige kiti, teni ke nani cha ta nzei te nga wasi. Oya tata chere zina, nga zu nruwa meiri ke teni, yiri ki logik cha ni ki ya payi na ta, nga shuyun rapo te ta, ten rechiri, lo nga to nga jia lhasi ni miya, shi wari esi.
1: 电锯车马门带清净的乐平村民小区寂静的 接着采访级别龙城的先跟采访男了各顿下
2: 这只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些中间切就进大致级别用楼别层的选择新的部位西松部
0: 这里跟龙城的一个农了斯巴巴黑的切的是呢俺做别急给一个胸部当热的啊你打这个别人的跟热的吧喂啊他听说啊马上把一个一定是把一个一定啊他在一千年嗯咱另一个啊给一个可能啊别人个你是写上疼吧俺说别人存把一个呢啊他别一到别给你个哪里啊别给的你还要把谁第一点他多于脱岗的从你这边啊让这个他弥补光嘛啊那俺是就没得说个那人员的啊，他让用看的他最，让用看的一个电力设备干死了啊，那错把都错把，忙忙不，年头错的心错了个去，电力就干死了他啊，让让说说个什么的，得怕打这不些罢了他啊，人把人的个啊，他给啊命，电力人员的电力自己的那个就把老说把的各种啊，特别的娘子，知道吧？他给家是要的，是当个没把你约吧。约把那配置配置呢，哦，提上去能落个了。第一点，土当铺了，得得个民雄，啊，你民房铺就是家瓦带了的呢，啊，你人也得带里家几笔吃雄，啊，啊，你城房铺个，啊，你怕着呢，啊，你吃个城房个，你举把拉手把雄，啊，等这些呢，啊，你人也得给家的，啊，你啊，搭接搭点的娘子当，啊，你人也得搞，啊，打到他那的时候，平时接收当，啊，的那个打准备个他皮他们。啊，这是做嘛的呀？平时接受接受训练，那人给的打去唱一个，那的价钱不到顶十步，等你钱都别给下去了。第一点了，给下的托马跟我做啥的呀？啊，当然那个弥补得说，个你啊，都一套干了，从你身边干死了打啊，打八千啊，做打算你要在那打六千，等这个年头你打，胸要把了嘴巴先弄这个有的意思。我那第一件事了，给第二对面给打一个的干这些的胸巴的意思呢？他相当个背的，这点胸子够过了。啊，他起把叔叔个也对称，起把叔叔个你干嘛着不的？啊，他没着的忙不有啊，俺做大大用了地里军把个松针干部就养人了呀。啊，你哪了了起来是呢？啊，你编剧一个是呢，么都养那香油个一个是啊，等这个他好像个人把应该个逻辑也认不定个，等这个一个就有是。这样在于前呢，啊，你他希望南京都不拉手吧？啊，多少个松针拿一些把应那他。다니야지볼로손도제자하지는않았다내마히에모치세야그배주내바치바라와띠그퉁네아니랭게도코리게쳐지나다다다그아배주나때마도솔띠아니벤치데아아니차벨당아벤치데다벨당벤치데주로귀발아띠니아아니코랑게쳐지나아니아갑띠들쳐리아다얘기지지바레스真正的他跌倒不得，一个他双子就养个女兵的一个人生的他啊，做的半个小就去帮啊，个你真正个他啊，一把就一把是，啊，边站都忙一把，俺做他边那个小林那样啊，以前吃吃人情是呢，第一个单子那啊，你一大东西一大忙干，个真正个好像去把钱不交了，可能个啊，你干啥个女那样啊，啊你。那阿姐了，就是那他编辑的那一个讲，有啥的是呢？啊，啥不是呢？你送吧，肯定拿去。到了第八年呢，给我彻底下都这样。那阿姐了，编部扩张出来样啊，啊，你编辑连续剧一个大点几个，有十八的是，热点面就一个的啊，细节大啊，从这个几集一个拿一集，等这个学术工作了，把样子吃的送啊，等这就买来嘛，多了些蛋糕了啊，你记录。到了过些些啊，咱就等着一个，到底就要把这些呢，希望彻底下住个样啊，那等这个啊，下应这把是。等这样的了，他结束了，俺说个呀，上路就当哑巴人呐。是当个一个是呀的记录，就经过那年头过兄弟吧的啊，是当个他顶上个基本那个啊，干事说过他用他几个。等一点了啊，等把现在个编辑说的把那年头了啊，你记录的经过了对呢，过一个是讲啊，他拍钱，俺说有四百个。啊，等你，嘴巴先出吧。热带文章大大个跑的啦，你不狂个帮他控制吧？等你去，他顶上刚忙着就下掉了。是的，啊，年轻就等你一个当啊，等你入门老师忙不急，顶上来呀啊，你别去啥啥说说个抓给当多当跑，对嘛一个 다치 저 그룹 바바나도 되는 몸보고 토들 아니 신기 샴불라서 받은 저기 토디 양 아주 몸보지 팀선 아니 나지 못이셔 받더라 되는 가서 팀선 이제 특이요 제대 왠자 녕치제 땅 되바 히레크 소디시 비기 이게 너리 세미 니가 다 믹서지 다 팀선 바다 코랑 같은 얘기나 또지 에 가몬다지 차려 봐 제대 왠자 다 가서 깨달을 바 코랑 그 아니 지난 것도 내리 야지 산호 땅 야바이나 로직 추니 코랑 돈 내리 양산호 제 땅 야바이나 아 다 대자는 맞이 시주 변주 쇼지 키바다는 제비 그 땡중 땅 친중 나서 바 대소고 놓나야 가서 공진이 기대 야바이나 하람다 송제지 양해라 아 아니 변지 이게 아 다 녀체 와서나 모두 이게 다 되지 가서 요바 레세니 어 다 딘상 그 딱히 봐 먼지 와지 그 던지 키는 이제 그 다가스 바바 체리스 에디레 다당 안 소로 양세 소지 그 다니 젠제 안 된제 그 다 이게 근데 다 나지 가스 슈마레스 어 데라 뚜비 그네 다티 데소 간데시니 슈마레스 니 단도스 안 가서 희자 소시 다 되인디레 다 슈그 키방 나나야 다당 안 소 희지 그 송진 가스라 아 아니 비인드 사티시 예메 아 드니 송진 제 가스라 템스 삼보자세야 된지 슝여다 매 되게 다트바게 된지 자 신지바다 단주 라소바 되는 지여다 매 다 대소주 꼴라 아 나서 타치바 얘기나 하장 감을 딘상이야 때라 저이 첨보여 봐. 다 저이데 나서 시당 칼로 로직 이샤 대소 공지 딩네. 저이 찬이 용라 해동 대소다. 이 던이 나서 지 이자 바이나 템 삼보자세야 된지 슝뇽데 바티다. 대기야 손생지 아 드니 그새 메타나 아 드니 비 사티 즈바 아 드니 다드빅 데진 제바 아 데솔 강라 강상 그가서 아 최반다 보지 제특이 다때 강라 데니 셰기 드그레이스나 담보데 체레이스나 아 자나그 타인 서마 세야디 타인 서마가 나나 손제 갑제드니 로직 니스도 게 용디라 스숑왈라 예게는 메 탁발란 드바당 신라 따부답대 지시세 오다 드릭 지죠 치드가 나니 체레즈나 갑데딜 아 차스숑왈라 미세게 얘기는 문도스 회자다 타발란 답안다마나 잡아다 신라 따안다마나 잡니 아니 지시발라서 바 드릭 아 리가시게 노세니 아 다 타인사마도나 드릭 지지다 델라티 바이나 갑데딜 체레즈나 베라 아 용라게 얘기는 아버지 메박 니세데 사보요 닝바데 동황 니 튼비 베지 로지 이차가나라 베라 나나 여기 녜바양 마야다 냐르비 녜티기 녜데 다니바라와 데 메비데시 베라 나나 여기 녜바양 제본 뒤체 슝니스 디까지 제본데 아다 추송 저야나 추송 어 능아조 어 제본 송제감을 디인들 베라 나나 여기 메바양 아다 제본 송제감본 디까슬라다 슝아레즈 미치죠 Tintil Tangis Armada, Tonghong, Logi Chandanid, Durbaina, Tatu Tupati Chere, Sedil, Song Cap Tedil, Songzin Casalata, Yigeti, Medeb, Venta, Ti Gizani, Yigeti Shua, Ti Gizan Yigeshua, Tin Tangis Amagan, he big, Ti Casal Sushon, Yigan Meki, Bate, Pacheta, Nazo, Songzi Gussi Dicta. 동 논어 체르지나 베라 나나 이게 니바냐 제모 데체 쇼니 세디르 아니 디 제잖아 다송제 지께서 메잖아 아니 이게 쇼데 바데 근데 니 공지나 나도 세기요 다 이차 근데 니 하장 그 이차 공대 이차 공다 이차 공 제모라 버치 하려 봐 다 원나 송제 지께서 응에나 이게 메바다 디 제잖아 송제 지께서 이게 지 쇼요 마 이나 원나 이게 데 아 다 스그 사두시 바리스 이게 데 센제 바리스나 Tan deju kolo ngan su tingzang xie jige ta tuem sambo dan se yande ngen ju zimbo jare ji yi chang kung o ta yi dike deju kolo dragi ge yige yina yanda chong da tribu kutu yige yina yanda ta dike te kurang kutu li yige yina yanda misa ge tuem sambo dan se yande le ji tenga kubadala ngan su ta nja tigyo ma re ta re de tenba shidar

다 이차 건너 와기스 다 와게 와 바이안 미게 되게 와기스 야 이차 줘. 다 이차 되고는 다 아 템서 못 하고 아 드니 비디스 아딘 줘 봤다. 니스데 시부 된 거요. 자위 찬이 와기스 야인데 이차 코런 거 다 이긴 잡었대. 망긴 잡었대. 전부까지 다 이차 공돈 잡었지 봤대. 아 자세 장은 그 다 죽여요. 제대로 이제 인들한테 시대마 시대기 짓을 양 개발 못 먹고 대라 치르는 아니 강행도 좀다고 아 대라 치르서 들었고 짓기 내만하고 강행 가공도 좀 봤는데 강한 강사 시여 바로 마 자위 찬이 이자 그런 게 이게 너무 아 아만 잡았대 전부까지 다 이상지 인제교 대인 뒤에서 내야 아 다 강한 강사 그 지리 아 이창 이창 이창 아버지다 군도 잡았지 않게 다 와이게는 너는 강희희어리에서나 자거주 취당 이게 빼내면 퇴무 사보라라 까짤 때 땅 제가 찍드는 거예요. 대인들의 자거주 취당 이게 대해서로 빼내면 밖에 취드는 퇴무 사보라라 까짤 때 땅 제가 네게 찍히기 효리에서 네가 까짤이 땅사대 퇴무 사보라 제가 드는 멋진 이봐. 땅기비 진성야 자거주 취당 이게 대 빼내면 비치도 땅 대봐. 땅게 대양 जबो आए जब युंग ताम को कचलते से तेला ती पाइना अनि सुयुंग नि युंग नि ने कोला अनि मिसे कते ने तांदे बाओ तंदे जी से गे ते जी सलो यानले जे बचा ला सो पा थेम संबोरा जागर जे लेजे ना येगे लप चलते येगे ने ते छंचे बे द दावाला से आ तीन दर ता थेम संबोरा ग जागा ने छ फेचे जी सलो ता दिग नोना चेरे जना या जागर जे लेजे से आ तंदे then the Kipati, a cognan, the Denehio. Denehio, the Mazi, any cut the poron uncle, and a challenge of Patalas of the soil, Tim Sambora, the Jagaji Legion, then you can do the Tani Yege, lot of Jabu Katabares, Yege, Tubares. Tenante, Digis, any Yeni, and a Pena Chirinata, Yege de Shuares, Yege, and a dead Sanche, paid the Dawa last, that the Sanchella that paid the Daz and Yopitero, that Yobares at you. 디들다 바이게 와이게 친데가 아니 송제제 갑슬라 내나 이게 메바다 지스 이게 쇼 이게 쇼와 대 아니 템 삼보라 샌데가 다 사드 즈바 아다 덴데게 니스지다 덴데게 놀라 쓰게 용거 덴데 이들다 너나 타이 서마다 돈은 템 베지 로지 이차다 와이게 오 더슴데 저 공드니 아 드네 안서지 디야 바이나 다 하람 다 손재지가슬라 아니 템 삼보라스 야 되니 자가를 패니 자가지에게 나서 버텨서 로존 신이 대라 빼더니 아니 헤벨아 다 얘기지 아 즈바 오야 아 다 던지 찍어서 빠트게요 원아 다 던지 존케이지 템 삼보라스 야나 템 삼보라스 야인데 아 로직이 토다 다 만나 가네나 지이나 나 만나 가네다 지이나 코그 끝에게 쇼와다 가네다 지이나스 다는 가서 사나 줬던 바이나 다시 땅가 템 삼보로 코랑 그 아드니 로지 차 총아지다 하장 카스이보지 딱 괴몬다고 차려 다 외자 땅아시 그 진주 이샤 대소는 나 도스 템바 데니게다 휴지 그 존라보다 아니 대소는 그 비게 데니게다 차시 마보여 다 대소는 아주 공딩니 대소라 쯔 더니 땅아서 마 아지 땡을 패야 바이나 다 코랑은 첼라 Tim Sabota, Tanner Tony to Makum, Samay Sampahada Banner Bo, Tane Talutra, Tim Sabota, and the name Major. Tinny me yella, Tim Anus, Anus, and the Tane Tinny Pegaton Tadipi meetings, and you chunjuk things, Anus. Tinny Tim Sabota, Anus, and the Takurang Yon Rag means on the Major. Tane Kurang Chunsak. Sajan Rabo de Kangi Sabaina, that two yetela, a Hidomara Nuri. Chi a Lon Yaloas, Lon Yaloas, not a pink hibak, Tanchi Liber dresses at the song on a tengur, Lon Yaloas, Niba the Cherizana, Tin Lurakawas, Tin Lurakawas, Lon Yalwa, and Tin Lurakawas, and then you do Sajamara Nish. Tin the Rata, Timu Trusak Saja the Ta, and then ye Kang Kangi, that Kibatak, Hidomara. 다 이제 디그노로 소 녀라와세야 그 사장 늦다번 쇠바 인지나 너 딩상 그 사장 원다나 다 소가 그 사장이 시당 갈 소가 녀르세야인데 그로 소가 쇼지 녀르침 바사 그 사자 지금이라 이제로 소 녀르세요 바서 바서

0: 슈라 다세 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별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다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잖아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연 난게 스디 디데지 차요 디인스괴야 굉장히 가르려서 다른 어느 차시하서는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배 둥디라 전비링기 중지 냥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배 둥디 다지 광단스네가 측강게 창질에 때디잖아 기사계배 둥 피외기 침부 윤지기 동장다 제수니 증거요리 기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등재지시요 니네 기사제비 중디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교제 그게 또 신주체 교수님 제시진단대 하장기 친구요 기인디 좀 기사제비 중디 진단직 제자 근류기 중심 인스디제기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의 라마니에 독주의 디신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예요 말이야 풍성초부도예요 왕주 중부 망부디제디기 중동주 시행용도 좀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성성 지도 지도도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지만지만도 주요래 디인디디 다지 대사제비 중기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비바르 다효야 단유그로 차나 야 절보다테야 토미피보 곰콜 야 테바르 다효야 능바투네 포네 야 바구즈남야 바이와보 토비 야 테모즈테야 아흐보페예 야 데미다쇼야 르코나나베 지라쇼 마로르나 네쵸미히 인저조 바타냠 테테네 따롱 바보초토 자시 탄나 토베 유바 파나토메 예라 네데히 토모살라 레자 다비게 둘라 아스탈라 멤버 봉코체모 준지 샹세라 미초토 토토메 예체라 조바 마지 샹라 따데르 마보 투카토 조미우비기 제시리다 투즈르라 로마토비 미셴 바보초토 르나미라 쩨바체 바사디미라 쩨헨 통라 따데르게 인나테 다디가 마셰 납야 유바 타춘도라 카셀 마르자 카보토스르보 마르보 유바 모보토장크 나보 유바 달라네카 나 유바 타탐시 디가 마셰 납야 타바 타라메 자비노 토 르잡리 빰토바 갸조리 텐사바 따버시 렉파 투드윈 두테라 뇽네 뇽게 유바 뇽네 뇽게 유바 타나타 게 유바 디네 디 유바 카티츠게 르모세바 타쿠셴게 춘도 마냐 아흐포게 존접테네 테레샤 타할링제라마 톱게제바 나만데바 달리츠보 게자노베 단드르 고시데 하야라마 룸보셰게 세보셀라 마냠리게 납야 캄바크나 마냠리게 납야 츠르 토샤 마냠리게 납야 유바 투 따롱범보 초토 다르디가 마셰 납야 유바 테나 톰보사예게 간라 타메세 우추세게 인나 이르쇼나 세레반와 요르쇼나 누샤바 찌르쇼나 츠르 누르게쇼나 다르샤바 둔두게 초라 푼 푸솜소바 메게 로슈테 몬자카센나 탕라샤나 따블 쯔닌다 카송 탕라롱다 따블 테모 메게 푸솜소레 둔르시네 데듀 다하트듀무라 소니 그롱게 사샤 ro chana tom de gyalgi lombo tala yeme gi patamanda dandur tobi mungo jizong gi nala dandur tobi minyi yuwa tala yami tamo dandur zoda tu go po tingche dandur yeme gi matamanda ligi yami gi namka dandur zoji tenye moto nakwa da yegi kapti tanga dadya tsongi kolo konhen robi tu la pabdu tawa nane yami gi namka dandur zoda tu yeme gi matam shala raho shadun namka dandur yeme matamanda basa yiri tiye gantong tati tishyakta tongdu shisa tene yare hiyo nengo shakmo namka dangbo yada nakhu chatsab zonhe, lu chakchab nakhu bongzong lanhe, tangda targe gyabdar chita, ye tangbo ngon la tiba nanhe, meri zonhra dada chunhra, yong sikyo ngon la tiba, ma yin shimbo lo la chunhra, ki shana ngon la tiba nanhe, tiri dripa nung zalin zi, du shima shi tadi kondha, ta han doba lung nak jishu serba nanhe, menzor yiwe gazag dapta, gango alon tongshan kondha, menzor yiwe sabzag yudha, jasab karma chanhra, teye ganda tongne, menak tanak, chanak di nak kondha, nyingu chuso kondha, tar nakho soha, nongi gunda tabhe, chalami ngonta, shi somba dao, oho tu du yami tamo dhendur dhote, yeme ge ma tam mandra vasa, tu tumdo yirkidla shiva tane, charit tamo dhendur, tene tiyo shivi, namka dhendur ge, patang pung rog rida, kiva kaya lab rog rida, yeye juye kyo rog rida, nombo tsongi yu rog rida, nyamchen da ye pen rog, tu hu yami tamo dhendur dhote, mungma tamar yerle shida, tse marbo so la shida, gola kongba samok rida, tenla towa tantrum marbo, gungu ye la tse bitu la, tar marbo longi chunda yuwa, lula kongba santrap rida, yenga zadru tongduk tene, tombo san la shida, yabla kerba tapo rida, nduwa lung mar ཁྱི ཕྱད མ ཤར ཡོ བ དེ ཡབ དབ ཚེ ན དེ ཡག ན ན ཐོ ན མ མ ད མ རྒྱལ སིམ པ ཐང ན ཆུ ད དབ ཕྲ ལ མེ ས མེ ང ཐ དུ དུ མུ ལ ཉུང རོ ཤ ན ཡོ གི ལོ མ མ ཉི མོ དེ གི རང གི ད ལ ཤག ཚེ ཏ ན གུ ཨུ ཏུ ལོ གི དེ ལ ད ཕར ག མེ གི ལོ གི ཁོ ལོ ཁོ ས ཚ ཡེ དེ གི ཡབ ལ ད ཕར དེ ཁོ རོ ན ཁ ཤ ལ ཡོ བ ག རུ དེ དུ ཤི སེ ལོ ཧོ སེ མེ ཧོ ཁོ དེ རི ང ལ རོ ཤ ཤ ཁ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디는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만다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포기 총머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의기라 키히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춘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준노 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고비

다한테 얘기했어 라폰도 난답다 치바 타불레기 리가 도후트 드뉴로 니만링 타세바 티기 탄토테라 데 타불레기 리가 다바메기 무소 사바심기 무줄레세 가투우라 티디 가투라 할라미기 슈가다 바 슈페디 후다시세 유바 까자랑 서다니세 유바 동당간조 베 슈가리다 가키타라 티비 가키초 모토라디다 총카세 얘기 줄론조 유세톤 보첼라 갑자다 혼동마냠님마 샤샤디다 응좀 갑자다 혼동마냠다가 치치 어이 슈르기 토샹 갑자 다호도마냠네 다고나 메게 보노리 다 헤메게 가탄 라힌 도 후카카본네 카반 반바리 다 강고승게 징게리 다 나포네 자도 닝게리 다 자라네 로숑 닝게리 다 마르보메체 시시리 다 파스디 라샤반 징다 카마타 송셀레 토 소군 안무카 토 탄라타 다 사지카기 파살라 나다 튼드르가 첸자네 데디 번르게 기가나라 바나 총소 카르센나라 라소바 디미 총다타네 데유바 트르냠 토 티기사쇼 능제나야 라마 케사제르부기 트바 타롱범보 초통 트메가 닝게 준주이바 디에 사쇼라네 구가쟁기 뭔가 유바 구마쟁기 뭔가 유바 코카셀 만져 유바 가리게 총소 틀라뇨 다 가리게 때지 팔라톤 다 진노비저 타 쳐드슈나 이뇨뇽 총 라소 바시 켄데 유바 탕은냠 털링제 라마케 사제 부기 투비 타가르체 보키 그다 데티긴 나간 담도 슈바 티긴 나리 문나가케 게 서버스라 그코티 바 캄바뉴나 슈코티 바 슈주 토샵 긴코 드르기 총가 자케 데 유바 토냐 테 뉴로 여기 롬보시니 탈라챵세 탑네 르두 테베 칸라시네 타우 lagi sala ten du linkal patu nam gi marin dong dong sin de yu ba tong nyam te gan ta ta la ze du to sha ju ta mo dan der ser ba ti ge ta mar bon dong ju gan to te ji ga nga ju gan na nga jer chi da chi ju gan la chun jer o ho kan mo gan na dong jer chi nan do wa sha mar ding ki gi gan to la nga jer mer che shi da shi na ne yer gi patu nam la ya ko de pur gu man kan gi patu nam go chung ka se jen ro shi le te go

미초기 딜라 덴데리 데즈치마 마토리마다 아젤리기 갈루 쫑마토마라 뇨두 아고 냐두베 카슈큐고 나고 토마니르 데츠라뇨 아손네 차르타모 덴데 누와카만룽데기 가토라네 가나절렌서시네 드두무라토 초소스에서 응주글라소 바타데 두디오 샤롱디르케 유가라슈바 마즈리기 뉴로 샤나갈보조 톱실로마지비 푸르구테 뉴징셀바 링콘탐먼제 뉴징셀비 루르규베게 런다네 두 샤르타모 덴데티기 랑나타라 Le alors

사샤리 내뉴로니 마탕카리야 퐁아다마 모마히나 오가 뉴로여르기로보라 야르보보샤 나다로라야 두나노 포르구 히르슈다 오구연담 고조비나 빠지루로 아 토비메야 나샤르타 모단드르세 에폴로보니 히자르그리 로타티스 신나타타이야 에리보 고넨기마 고샤르만케넨기리마나 봉자보 토바사리호야 르자보 도모람라토 고추종위무도진오나 나뉴미소나 Ah, pe ye nyo ya.

0: 생긴 좁나 봐 근간송 다다치지 싱고 츠비 레진데네 베종 롱친 닌친 레콘 캄케 롱친자 나당 이 주비 휴람 희비 레치레 데링케 레치나 딘딘 휴비 군르네 베장 숑종 시드지 오예 베종 이마담 튜초제 주희 윤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난 도지라인 세남 도지라는 듀르 고미 로레 듄진앙 베종어리 사크 잔다 종가 거기 나슐람도 토미 데타표 거기 어차 나슐라 정다 시진 가키 양다 당조니 톱중가 고틴 점바나 콩가 시디제 덴차티레 톱중 로렌 두바 튠지 첨리제 링긴 차도 밥디 포단 론산 요기 중요 원장 콩가 셈제 등니 망최제 협의라 인당 문자위 동화 사무식 시인여라 인양 사더제 유저리 괴주 담린 소라양 인당 무직비 제와 사무시 차여 데린 베종롱친 닌친리콘 캄게 롱친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 지난 베장숑 용 시주제 원연 베종 이마담 튠소제 주시 윤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남도지 유절 람비 띵가 담주리 진 강자 시주 콩아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낭 효민당 뒤남히라 토마르가 딕토 차된 남이 거소자 담주 효진
1: 계속나도지라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산 총수세스네 디네레 엔다 밍 덴넘규네 나라게 좀지 토레네 디네 토르 밍 카르망 쳬오지 고게와 소나토르시스 데고와
1: 고게와 소나토르
2: 고게와 소나토르스 망제 디디 자가 림바탐 부좀 보케지 긴 소즈라 신 장이슈 단능에 디 뉴밍이 소라데 게나크 투스 디치 고게 딱 나라 께사다 차서 차상 디에 딱 고게 고마세사 난조 디엘다 니마 당도 그 밍 카르스 쇼다 부스 디리야 자라 닝바스 고르 당아랑 자자스나 고주궁이로 나디 단다 므리세고기 롬딩이 되나라 단다 디 롭좀 세세 독스데브리 디치도 담당 전전 진의 세시 소르시마도 차상디 롬딩이 롭드딩의 차상 신요마레
1: 당
2: 소소 난게 다강 소르 레게 균 코고다 뒌인제 아니 다 롭들 타교시 드뉴오마
1: 알레 디 롭좀 디 드뉴오로 라게
2: 어 다 롭좀 디 드뉴오로 다 단데 디 니추제 세나 다가랑 딘데라시데 아니 다 디딘 나랑 충분히 간소 오슨 고조 담냥 담 담제 통제 디르들 하생이 가위
1: 그러니까
2: 어 디디 자만 안 좋다 년진한 세라 근데 집단 공부를
1: 좋아 공부를
2: 하다 제가 이제 가르치고 산다 디요 봐 님아 진쇼 지교 대도 잡밥지 망지 딘데 수고 근데 디디 자만 내가 단다 긴도데나 상니다 개미 말아 군니게디 담주게 딘데 디지요 잡밥게 딘데 디요도 좀 디 암절 독스 년제 나랑 그 탱무시 디디 자만 견라 군니게 다 삼체 민등아 제샤 디투자미직데 데난게 규림지게 간단히 동부직 독스말 잡아토네 독스카카기 가기리 땅아랑소찬 갸게진 탄딩서 거라
1: 그러죠
2: 딘데지게 진물 뱅아라 슈지 딘데 기나 군이게 잠자싱에 베티 슈비 만조 디디자마 로자당도 강들레 세와 칭니무데다 소소기미 파솔 지마규기 파솔디 제브라 세브니리 양골든 마초브소르 당아조 룩소스모스 딘데죠 세브니리 제당 부인자 찾은 세브솜네 제제는 동미 차장 양부 좀제 소가나 딘데지게 고갑란네 디제브리 땅 해로 보지 그 계산 쓰는 수고 민라 코드 내니 냠도 로티 장세 로사지로 또 로브스 차리 아니 대야 망조 비다 가난다 대야 비 딘조 시우지도
1: 다 망조 비 니진다 디다 노 콤보체다 통야 디 베트 콤보 콤보로 와
2: 어디데 제자
1: 단돌레 아니 치게 미치게 딘데 잡들레 치 가서다 마송데 시부 이기로 와
2: 제세레세 딘데 땅 안조 메 디디 잠발라 베디 다 치다 체력이 딘데 강소 규제 촉파세야 땅 딘데 베드네 아니 종림베게 딘데 용이 가장 찍네 싸다 맹부지 아니 가서 공부를 해봐
1: 좋아
2: 딘데 인도 좀 망조근 돌로데 아니 딘데 공토비시 난조 딘데 쓰시다
1: 좋아
2: 안 디드네 난조 데 상장 땅 순장다 중긴 구리다 데데 상막 베 땡조 야부세지 다 괜히 디베미스 야부도스 다 로다르지 난조 로사이나다 가란조 가라조 가가토든 좀도 개뚜이나 데 인지미지 고도스 로사당 당한조 가가토든 딘데 참 초사시오 용아서 계속 딘데 주마 안 디드 좀미 콘소게 잡요올네 nganzu ti zhongzu ki lo chung na tezu, ta jitang xunu lo, ta nishu mandab su, tinte ta bupa mo tezu, jikzu su ra xie xie, tenzu lo xiap zhu su ra xie, nga rang su ta mangbu ta yuwa mara tezu zama, mang zhu ki tinte zangda ka gor xie xie ya, o tam nye ki xiap zhu xie ya, tinte ki rob zu xie nga rang su xie xie, ling jian gu la chab ye song zang, ane tebe gu na ta ku nam yung ki tinte tang xie, na tik zi xie de ya, su xie su ra xie, ta ku xie ma xin zi xie su ra xie,
1: gen gu la jik xie
2: wo, o tinte ra xie wo, tinte su ra su xie, ane nganzu zhongzu nang tinte, ta lo jing ni duk tsui ta xie xie duk xie tui zama an di xa jang ki yabu xiong xie dine xie xie nan zung zhong zung gu dik yin xie min zhong zhong rinba ki din zhong yu si ta gong zol
1: chab dung xie ka?
2: Oho chab dung xie ka an di dine xie xie nan zung bai di kuru ta zhong rinba la bai kuru ta lo tui ma tui lo xie nga xie duk zhuk xin bari duk xie tui zama bai ta gu mi jaga rinba di tui zama nan zung zhong zung mei yong du suan an dang bu jang kia ra lo dara xie ta rol jia si xuk xin bu rang da yuwa mara di tui zama nan zung ta tanda xie nang goh si guwa ra nan zung ngari di re dam nye su ra xie taku tik su chi mandrapa kye chu chiwa o tindre di che che nganzu tindre ke shabzhu suyo ani mangzhu ke shabzhu yinba kangxi la dihe tola ani ru ki tiktang ina ta tindre ku tingze ku la tuanya songza ani ngana kita samtang chaminda suyo ta ching ni mili lobchong shi warwa ta nganzu tine namgyu na chamze la kunzu lepke cham di karsa sagu rinba ke tindre mi chabdun ruka tindre maa yungiri shamgyu di tu chamza ngarang tas tas ya tina tindre che ke asamsa ta mi lobchong che che ani tindre suyo che ani tine nganzu zongi ta zhongbo yin nara, shu yin nara, dezu ge ngan zhongwa ne dinde zhi dun yung du zhama, bed gor da gang manze re xia si, di yabu xie wu xidu
1: tong chen bache
2: di tong jen che che ane zhong rinpe ge nge di che che, cap su ra che che segu rinpa la yong xin, zhen du ra kya ane do xe che nge, gyurim dinde yang ya du si ya ma zhe che che ane ni dong xi lo la, ane di li gong nang, da ngan zhu xiang xiong gyu zhe zhoba nang du su gong zhu du ra
0: Tata qi ji sin yi bi le qing di ne, bè zhong long qing nian qing le kong, kam ge long qing jia, nga dang ngi ju bi xiu lam xie bi le qing di re. Nga dang, qi rang, kong su jia ngar song ge ngo cer me ci dam ju ling di, qi ra la zang nu jia cuo ju yin de ba dang. Tata qi rang bi tab jia lam bur xiu di, ngin chi cha du ku wing gin sim dang. Nyong nang, to bi zhom zhi su, long ge xiu bar din di. Jachi Sinkin Namdang Nyamshuan Nangwa Piedang. Ndagar, Chiji Jubi Hulan Rimu Ngomsi Gardi

0: 대양 사빈 교기 가르당 로미 자유나 디르 냥이 여마인 희송바노인 로링 갑차당 이마담네 망초지 치급수토비 유자제 르힌라 론데다기르 베제 이마담제 봉카가 무장장 징니 쵸당 쵸니 자이버 폐지신여 원장기 쇠남 도지다버 치리 정인제 로브용 신용 명킨 주인의 견나 긴럽 수의 야비 자탈라 님바당 님람 소라다와 피 인제 탑 강양 매지 긴 쇠남 도지 대달 송숑 원장 충담이 로라 남팡규 버괴비 뛰라 젠칸 점 세와농이 긴 쇠남 도지당 콩게 레로 추 로망부 베준주 머리제 망초라 삼비 빠윤 자 농바히 퍼주 숑예 바제
1: 두두지 칠레다 지금 말아 하는 신이 근데 다 종다든데 대뇨 말하잖아
2: 지예요
1: 아 근데 아니 딱 걔나 저랑 근데 제일 샤나 단다이나 걔나 진내나 구두담네 송게로와 니네나 뒤 잡진 통제 투보리 근데 무엇을 때디 칠레 랑기지 종다 속으로 말아 차장 그냥 그두 그렇게 고소는
2: 다티 딘제스라 나랑 뒤에 니동 시긴다와 제베 디나노 콘조 대야 도시야 뒤브라 뒤에 그림 대나를 내두자면 다 대야 다 소속이 뭐네 신문에 갈이 소르다 마뇽지 도스 진용 소르지 요테 다 간소노 로카시 집에데다 레고나라 알레도 모스칸 나란소게 티네 마츠 소르시지 로카시 도스 데티시지 디기 그림 나는게 니동 실렙지 니동할 콘조나 딜이야브레 부랑게 디 망조 규제 소브 디야징에 디두 잠간소 망조게 강다디 규제 소브 베디 난조민 종 세고 카 뚜잉그레 직 딘덴 젠도 소르시 딘데시도 데데도 좀 콘조 야르시다 데도 나 데나는 뭐서 레고는 추요
1: 어
2: 딘데지를 땅버 데도 직당 주 딘에 이동 쪽이로라 만주 티셔 시마 담게 아니 베딘 젠도르치
1: 어
2: 지금 좀 소버 다 데도라 님이 체력이 디치니 따다는 안 좋잖아 디여봐 화주단 디기당 제제 체력이 다 디상면 다 안 좋은 거는 시송 체력이랑 말아 봐 데님동 젠도르티 직 진유요 데 안 좋대 내리기디 상승 규제 속에나 다든 최제제 디제도 잠바 자가 그런다 그림바 짓다 당분이베 세소로 된데 배차 가장 게된데 전도 토부 된데 자주
1: 어
2: 둘로 투마 둘 같이 침비다 망조기 나랑 소 규제 소배 잡지제 침배인 체력이 디 잡지제 침배 차장능 자가를 말하는 무슨 가장 토부 된데 자주 디네 제진한 도 저그림 밖에 인디 우리 대속에 통틀에 치에제 엔베데 니동 게로 나도 스큐르블레고 규제제 레게 아니 로제르 무슨 니동 신이 도 스야르 가습체지 두 제단브 안디는 이동 중심으로 레드자마 속수디 디레

0: gena tirang ge ta tanda zam je ta mambu ji zam barwa ndi na lo gena tirang ge ji zam je me shu ji ma re gena tirang wa ta di ngu de ya gu du as ya de ji gena tirang ge yang ji de zam jo re shin de zam je de kun de re shin
1: di ni dong chu ge lo lo ngan zo tin jin do ji ge na ngi zam je ti ji zu zhang yo ga la se ni ji
0: zu zhang yo ga la
1: yo ga la se ni ji
0: a yo
1: ta ta
0: ngan zo yo ga se
1: de o di yo ga di se wa
0: ta pa da di ge la
1: o di
0: de wa
1: di se wa ta min gu kan de ji to ba re se na de 순장되기다 육강바디 딘데 강송 타고 내가 돈다스는 딘데 지리 균쇼지 일단 로드 좀 안주디 강바도 고고 됩니다 따지다 또 난고 됩니 요사 따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 이게 돈나스니 잠제시 집인데 요조 담는 신나다 근데 괜찮아 아니 잡죠 망조기다 땡조로 무슨 또 잠아 요 다티 강송 벌써 조장 요라 고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티시지
0: 난데디 조장 요라 그 시지 거베
1: 어 그 시지 거 다 망조기 난 거 내가 간대지 딘데 거도 지를 티시지 디 망조 망부지게 니다 가장 게 땡조도 가우시 우지게 땡조 어 다티 좀 저데 나래 응원에 젠다 망조 난다 로디게 난 디가 난 치타다 제대지게 디 퇴자 망조 난
0: 네 그래야 전에 지 잡점 보세요 디다 잠자디 나로게 미나치 카고 제잔 디 미나디 시가다 근데 턱으로 가게 근데 칼이 시부 열서도 안 괜찮아 괜찮지 잠자직 턱은 강에 제시되지 그러지리도
1: 다디 딘데레샤 단다 김조제시라라 차샹스니 미 하장베 민자 신부여 좀 보래 봐 다 김조제시 잠자게 로트만의 니즈인 바유 군베님도 세 디 안당보 디레 당한 김조제시 잠자나네 앙예베데 대당 거도
0: 대당 뭐데 룰린다 침바다 디게 타야 들어
1: 게나게 레바타르치나 하창게탄 비 네부이바 네부이바 강실라 띵베 거다 대돌미 찍네 네부 고고어 군종 용기딜 로거 군다 만다바게 난조 레바 토무지 안 대난게 미나데네 잡고 되 잠바 딱 게나게 레바 하창게 네부딘데 도용도 좀 참성 오네 깔이 시오카기 그때 난조 디 케세 시오치기요 난조 좀자 앙 당부 게나게 군도 잡용도 잠바 돈네 미추장스다 다 좀자 찍을 디 림바레 레제지 베군 당부 숨용 디 고마주 찍유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두 잠바 죽레 드네 찍 베디 코르둑스 당한 소르만 디나 모츠브리 슈슈르 다는 게 안조 로바디 겐제 무조단 지메 코니 다 찍 조렌 참니레 봐 찍 디나 고메난 구쇼 참니레 봐 디 인도 잠바 딱 강에 키세 잡이 부디니 그 오네 코로 다 게나게 셰셰 땅고 당실로 타나 베 냐제난 고둠 잡지 무어르디니 오네 당에 딜레서는 게나 가르지 제바 간데 된 거는데 시시 당기었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종지래야 롭수지래 아삼삼 그 나부터 결 대도 좀 가르서나 콘소탄 젠다 나 땡은 딩제고 망부 송사버
0: 그러게나
1: 안 소소 갈이 강 간데 유미딩아 콘소탄 젠 나 띠고 하고 워 안딘데 인도 게나 게 에네 제바 간데 냄부 딘데 스던도 좀 부드스 비 아르마데 다 카체 아르마데 로치메 당 앞에고 차토스 마르스 딘데이나
0: 아
1: Tak kau cek sih nak kerja usah lojung buat sembar apa?
0: Kau
1: dicik war war, ni mac cik le kang dar kunjung tu mepet tamju cik lang cap dia war. Entin deh itu orang susah nak sembun nyobi esok.
0: Entin
1: deh cak saja pe tin cik mepet sama. Tamju kau show le cuci orang cik tamju cik war. Entin deh tamju jeng kau ni show kacau sih nak tak kerang rade. Kau ini mesti tuin entawa cik sen tawa ni cik lak cik sen. Entin deh peju tang cik kau jumzeng karo. Jumzeng dengan zumi punjong ke
0: macik
1: sen zor sen sen zor. Ani kerja dia nang 직균자지 되면은 어제 보여게 전조군도 달 야부 중민도 생명도 죽이래
0: 말아.
1: 그 야부 중만 선생님 수지요. 난 딘데는 연도 좀 딱게나게 잠자던 딘데도도 좀 오늘 깔에 침부 요래. 전조 침부 딘데 지금 쉬고도 그래 너무 쪼고 그래 봐. 재산 깔에 재미나 저 두게 돼. 달 락바도 소소 인지 민지 캐세지 도 중는 강만제 개야도.
2: 대양 베 노크제 신캄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설 차중 먹게 통일당 달롱 나위 퇴열도 주여 긴세난 도지라 차최나 랑니 지주비 주자 람본디 토 나시 버섬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만다지 체뇽여라 콘남비 삼지 마차비 가딘오 긴소남 도지 주자제 람부디용 자제치당 그 개념서 조인여
1: 난중 내리겠다는데 get a yubi goos in it. D and a so good rimbaki. Women in issues and you some d goos in it. Goos in it. Nimeg in dinan, your cookie in Dibrinan. Dibrinan, Rosen Tita, that the goos in it, Dinija in Dibrinan. That casting me, Damni Hurjin as a gitil. D into them and come be beyond the Nurik Shuni, Yamdos some days in other things you prove. Any kid you much of a shame. Nanzo Jins and Yamyong Peregi, Titoma Stubby. Ди нямнюң пере де мажун сонсана данда бодунга кандис тунги тусана нанзу гюзеди сосо сосо кечу сосо сосо тил катам деме табина нанзу сорди дамнье ке тойси чабрузине сига замана чамаж обсору сингари нэри ке шуенде нэри мато шемба чамаж обсору си камба ке дига шуенза се дини ме мато ко нанзу чам мажо обсору динде соро тунду эну ко чанньом йонне ко бөге эни нанзу гюзеди бе ял гондоле бе тор тангу тусана цангун тор дөсемне дарса де сагон тиле чигла ре мато ती भोग रिंग ने मैं से समय हो ता तंदा सुपल मिंगजा छुए बत कर चुंग दस ने अंग्रेजी शून्य से ये मिंगजा छुए बच शेवच चुंग रा ता ती ने सुन तो तदुंग आंसु ता मिसो के नाव नंग अंग्रेजी लो शून्य द मातो मिंदो आसम सर अंग्रेजी के तू सोने शून्य मातो मिंदो आसम सर दिले नाव तो ता अंग्रेजी के जुन्दे में तंदा ने से ये पुरांग ले के जुन्दे में ने मन नान्यम तो मांग बुचुंग से दे या गोर्ज से या ता रोंग से या ता रुदोल चाचा शेबा शेमा से या ता 다이는 뭐지병에 달리디나 내려주는 디누 대응은 대조 상황 안 좋디 망조는 주디 잡아 둘린 제결이 변에 차샤 송선데데 다디 고 늘링 야르숨바 코르자 남동 셰바 셰마 게츠기디 생거기 겐자 저미나 쪽 다는 안조 의미리니 슈샤나 루기에잖아 다 다가라고 줘 망부지 다디는 같이 단 야가르면 안 취그래 같이 정르면 안 줘 심벌에 다 같이 단 서구리마데 다 서구리마데 야르 도로 못이지 만주
0: 정정
1: 리바리 야포토비 딘디스임 주시
0: 글라타 탄다지 규젤 타 람부간데타 슈제타 밀로 뉴스 자나지타 두도와냐 글라티나노치 믹세기티타 투질임비슈사데 딘디
1: 자수스 타시나 딘디 중상하랑 땅 앙당부 쪼부지응네 땅하랑 글라샹이데 땅문다 고갑소로 딘디 슈마송 예능 아래게 단다 대난다 셈콘수세 버바 딘디 인도단 단나가랑 좀잭 에 로티낭이 겐소슬라샹이지 아니 다는 신경하는 게 미끼 상부터서 긴토데나 생기지. 대소 정말 운행한다. 미스데나 소소 고가소도 중마소마도 오늘 당 독진은 비법으로 슈퍼에 매매들이 오늘 답비 그린 삼게 미쳐버린데. 오늘 게나 콘서트에서 딱다나 겐소슬라 상이 찾아서서 딱 나랑 오는 시에서 게나게 로또 안 당부든가 있어. 죽쇼든가 있어. 게나게 된대서 다 대두 정말 게나도 시에도 오늘 게나는 딱 나서 소르서 버린데 다 소소 군다 소르 된조 하고 니신 소소 부르게 하고 메브라 다 배상 소르 세텐데 유브라 고디디랑 니동 쪽송도 아니 내 잠자지 게나게 본조 니들레 공도 디치에서가 로사 콘솔 푸스 엔디 따가쇼스 겜부르라다 콘솔레스 본조 니들레 따가레추 엔데도 잠은 내 잠자 안 당부티 게나게 콘솔 되지 아니 잠자 야부도 아니 디 고유슬라브레 엔 슈고르디 고가고 야부 중마송 엔디 샤브레 샤지 야 슈고르 셴바지레 루엘 코슈스 아닌게 케네미 니바델 쇼스도 아닌가다 용이 메라비 용만세고 좀 가르쳐서 디디 좀 게나 나 대사 수부 데우라면다 아니 맹간치 루유 소스 피나 디치쇼스 니네레 고노 센조나 디슈토 디치쇼스 엔게 안탐 디치도 나 게나 페나도 엔 균이 게나 나 카와 딘데 파지 두자만 게나 나 님제 엔 타임 세상 두상 딘데 지금도 마용 겐겐세게 게나 에도 겐네 엔 딩아 비 디톨은 누군데 겐도라가 잠자다 냠도 케지 파직 짐라 pepe treba tan tsuze ni tukse anyanda anyan suru cheze duzo ke tende shubdele yakbuchi di majungbu cheze tukse lebre ane kena nima chik kaba lechung kaba yoso ta nga didu zama nga zu mina ta shencha re chik chigo ar te o didu kang kaba zile te nga te yu te kena kante to nga nangda mendo ta rang inji minji hurta cheze yoso tende keche cheze te nima nima re chik tukse mehap chato ta tinga ngone nungkyu kye kwaya rang ta mezi tena ta tinga ngone kum tuk pe jilin sura duksita jayima kukab sura majo tatin duksi limbu shuza zobu jirena tanda nga rung nungyo chesu tat sembe nangbe mezik beku nungyobe sura si tindre lele kyekyo sura o tindre yina daga nang shingi tatin nga re zamja tongne yina ta tindre kesu tongne yina ta ang tangbu niwade xa xa xa nang tindre tangbu nga legu nga yongdui kangdila kunzu ki nga ta mi genja yang la tanda nga zu di legu nga yama tsokzu gema re di tang an daga nang shing tia nangge tanda gengu nga yama se ta kesan ruma 나온도 생각한 저 소소 쉬운 바탕 된 수경계래 된 소경 땅 알아데 규제기 너무 뒤에 된 텐데 독스 레비온도 좀 콘속 고갑세나다 땅날 텐데 지금 메즈기 남도 소소 밤 진짜 밤마 바쁘비 쉬고 안다 콘속 나 메즈 남도 소단 지단 디 메비나 단다 ཁྱི ཕྱད མ སོ ད དེ འདྲ ཞིག ལམ བུ ཡོད ཚད ཀྱི ལམ བུ དེ འདྲ ཞིག དོན ད དེ ན ང ཆེ མ ཅུང སེ ཡ ཁེ ཁེ དེ མེ མེ གི གོ ཁབ དེ མེ གི གུ ང དོན ད ལ ངོ སལེ གུ ན ལུ གི གུ ཡ དོན ད ལ ཚོ ཚོ ཁེ མེ ན ད ཤོ མ ཆ སང གི རུབ རུབ ཅེ ཅེ གོ ཁབ དེ ན ཅི ཅེ ཏི ཅེ ཡ རོ ཨན དེ སོ སང ངོ ན ང རེ སེམ ན ད ཅེ ཅེ མ ཕར པུ ནི ད ཕ མ ང ཡི དེ ཡ སམ སང གི ན བ ཅི ཡོང གི
0: 비전다 근데 강의 계세 신경을 했다 그냥 그러게 랑이라야 투지 리미지와 된다 예습지 들어가길라
1: 제제 당하게 미지테는 가신 제적에 니 셴마탄 게 담주데 규제 디르게 니 람부티에 때문에 배송 후르다 제지다 딘데게 돈나서 레케 강부도도 콘 남부솔 티네 딘데 진짜 예마도 좀 딱 모습 딘데 돈에 죽는 소마 안다 딘데게 배송 축침부요라 당하게 공부 샘띵네 당원에 보게 Shemadam Yuze in a da, Shembak Tom in a Kanta Puk Yuzek, Lambuto Tilangarakita, Shemba the Kang Tatrachipi, Yal Kang Tarbetan Topic, Simjuk Surge, Tindig, the same as Kerchi, and Gonazon, Tuxilim Shuizamato, and Guni Tindis Shemba Tonasum, Mutunga Tonasum, Guni Chumazon, Mr. Patinam to Dunji and Tishyomaru, Tagina Kunyan of Punk, Shematam, Ang Tangutam Yitani, Sesitanda Patulung Tunati, Lungu Jesu Canada, Tuxlia Charlotte. Tidak ini tuh sampai kang manja kepikun. Mereka melu melakik kang manja punya orang. Tidak sampai pun tadi sangma kini. Mereka tak sangma kelakuan sih. Tidak sih ini tuh sampai sem nang. Tidak sem gor samsara itu.
0: Yes.

당 중앙기 뉴쇼 강요지 로충 시바나라 토크노위 대든 뉴바 치미호 렘바카당 사쿠카 시초 용라 외동초위 맥비 송보던유야 당가 저친 주지바 청취 시제수지 시진핑기 로충 시바추 차롱당 로소인이던테라 토크르사무노시유엠 콩기 로충 시바초라 충두니 풍두유괴라 로중당 말즈 미제치라 가시유괴바당 날순지 미젠조진지치에도 시지유비 문준보시 시귀히송유엠 실로닌동주실로이 자시조지시비두친자 하루도 시진핑키 나중시바여드나 모기 랩치위 미제제제와 임바당 Ngoge lep chiwi mreche rewa yang yin. Lo zhu yue de, deren debi sabion di la maung ban jibur yudur sawa mienba xa gui xi, song yue. Xe lo nying dong zhu nga lo yi jasi zhu ji xi bi dui qin ji gai su. Xi Jinping gi, mo mang cho kang qi mo zhu, xi ba cho la. Hong dun na, mo cei jie gi ka shu yin ba dam. Hong dun la, rin na mong bu yue. Hong dun di, chung dun su, ra zhu qi yin ni yam. ngan chu chi ga chi wa de dam jin xia gu chi ga chi wa de na mi jie da mo mang che che to be gu ba de xi de nan yang ji mo zhong xi lu zhong zhu bo zhu mo yo de la la xia nong yue da dong xi jie shu ji xi jin ping ge lu chu xi ba na na lu jia dang bo yi mei ten mei ce ngun zhe xie zhen ge yong lin wa dang den bang wa xi yin la lu jia nin ba yi mei ten mei ce ngun zhe dang 是从人楼顶着金家这开都清准备都是马西地位银家其罗琼西巴错疑尊日清比西下罗雄党普森党地行丁东罗德拉寻得这把如不用得及行李中华门人立清下的家中国风顶温州勇气对党那么更多这这安斯西贵比托人诺托尼安去 당 중앙당 시진핑기 로중 시바츠 로용당 초이티라 난양 토클 삼모노아당 지신 삼모장와디 용철턴 중국 공산당 김고치우 중국당 중국 로중 시바난 젠류람 자와니 조도슝균 딘삼 뒤레사뿐노 디시지아 초아시신유비 로중 주부주무여드가 수이 만조라 리시제 초아 준바 제모종라 만초나 당거 초기 임바디양 남양 제모종고

다다 체지 신진 빌린 첸더나 강계롱 첸지 추드 레즈린 첸 세조라 지바티시 나츠린 첸더나 강계 칠람 지슈비 추츠 듄바니 제바바 동고요 바당 군주 추츠 듄단 세가니 제단 세가라 세돈 시주비 신조린 첸니 뒤도동안 줄린 첸 신조 가스여 조나마츠 샬라 닌체 창도코도 대칩치위 망히 고조 아조 캄파 심반데 신조 Lugin de Kangkor Momantu, DC Chitsuadang, Sendun, Rinyin Su Tsunyue.

야 사타탈라메오 아포야 휴니우야 아담랍둥국소 오보 아포야 고고레리야 차캬둔엽사보 아포야 고레리야 아테고바스피보 아포니다쿠타리야 메무고마송보 아포예무샹푸야 아퉁고유레피보 아포야 다덴테니야 느삼주튼주보 아포야 미디나야 아툴레파카유보 아포야 다캄자리야 느샤코쿤가보 아포야 라발라야 아투틴히텐히보 아포코다미디나야 느물루키와보 아포예 푸티세야 아테 셀레스 피보 아포코다 벨라다야 타타둥샹송보 아포야 셀레트야 아큐탄디로호보 아포야 단종고리야 겐레타노보 아포야 셀레트야 아투키비플라보 아포야 란종고리야 다나포드키보 아포야 무샹푸야 아두마쇼니그보 아포야 다롤라송야 무초기질레보 아포야 딘디리야 랍쇼나 갸르보보 아포야 다은주두야 테키실라디보 아포야 마조나야 아타체비칼론제 아포야 코펌투야 세튼보세기보 아포야 앵압야트야 리콘탑파보 아포야 코레즈교야 니탈맹화예보 아포야 앵압야트야 리콘탑파보 아포야 코레즈교야 이슈루 토카라보 아포야 앵압야트야 리콘탑파보 아포야 레즈도야 타쿠시디카보 아포야 아갸티야 아린콘타메파보 아포야 레즈도야 뇨사나주예보 아포야 문달레야 레타나메기보 아포야 론슈다야 나케사 토통보 아포야 니마니야 아투투비타데보 아포야 다시라두야 이리와 미션네 아포야 카데라야 하두마쇼 아포보 아포야 단도지시야 다산니가르보 아포야 샤두야 로니그롱기보 아포야 코살라송야 포도다나보 아포야 이즈니야 아키코콜라롱보 아포코다 텐즈교야 간두다예보 아포예 포르구나야 아코뉴로샤나보 아포야 다잔세테야 반두지 톱로우부 아포예 카르체트야 아쿠첸로쇼로우보 아포코다 시다투야 리사포르구보 아포예 무슝라고 엉이 포토 무슝보 아포야 다카데네야 속주기 무치보 아포야 마노나야 아카트기 주기보 아포야 고고모리야 땀제 도문바보 아포야 테세테고 오츠레레레보보 아포야 다미신레야 품무쇼쿄기보 아포야 도도리야 땀레레레보보 아포야 다미신레야 품무쇼쿄기보 아포야 도도리야 아두마쇼무쇼보 아포야 란도지치야 다뉴로차나보 아포야 제르바티야 랍션고비오보 아포야 고코르토야 니타올린카라보 아포야 부주데라 아세톤보셰기보 아포야 나디아테야 우넬라보

0: 슈라 다세 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난에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어다는 공해 난게 스디 디데지 차요 디 인스괴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거는 차시하소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를 둥디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둥디 다지 광장스네다 측강게 창디를 때디 전화 기사계를 둥 피비하기 침부 뒤 윤지기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학기 제부 인스 등재지시요리 니네 기사제부 중디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체 교수는 제시 인단기 하장기 친구요 대인디 정도 기사제부 중디 인단지 기자 근류기 정신스 대시기 숨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내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대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순 처수 조야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순 치조 치조서 두고 요래라 반장 뒤에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디야 진단 친구 찍지

디바르 다쇼야 단육으로 보자나 야 저보다테야 토미피 봉곰코 야 테바르 다쇼야 랭바투네 포네 야 바구즈남야 바이와오 초비 야 테모즈테야 아흐보페예 야 데미다쇼야 르코나나베기라쇼 마고르나네쿄미히 인저도바타 냠테테네 따롱보보 초토 자시 트라나 초베 유바 파르남도메 이라 네데히 토모살라 레자 다디기 둘라 아스타라 멤버 봉코츠마 준지 샹세라미 초토 도호토메 예체란 조바 마지 샹라 따데 마르보 투카트 좀유비기 케히리다 투즈르라 로모토 비 미셴보보 초토

0: 땅 가르송 전 와서 바티서 땅 바레세니 되게기요 데인들 비 키바근 집이 그 단지 리반 저스 저 롱된 동가 체루왕 저 그 이게 해 봐서 바 되는 놓쳐 잡아 데 나게 시바이나 아 데니 아 템 토마스 온제 감보 그치 응가 유순 와서 봐 아 요 마모데 지바다 자가디 얘기로도 땅 아니 코조된 로니 아니 달라 카디 나선에서 사달라 랩딜 아니 요 파르체와지 아니 사실라서 봐 마테니 혀 아니 응가 온자 라니자 아니 쇼아토니 아니 판로마디니 러베드 줄로바레스 디지스라 다 손쟁게 아니 소냐 나라스야 디지 별로 짱안에 받든지라 아니 존로타가 마트스니 깨샤트디라 아니 가디드 다 템섬보다 그 콘로 터스니 아 당달라 아 디지스라더니 손쟁게 토메고 롤 포냐와라다 포냐와 용고뺀 따로 로쇼스 같은데 용고뺀 꽤니 아니 곧 당바레스야 다다 아니 람바드는 네발하게 접어라야 시퍼 아 리시트 받아 아니 디가스라다 자가다 하장 차와 체사게 사자 지인 바이다 아니 응아조 베 김메데스 자가란 로이 가서라 체바가 아니 나사 비용이어서 예스 시바다나다 갑데디르다 너나 테메고 아니 욕하기지 치니 아 딘상가다 마인슈종 아 마인슈종 아니 아니 저에게도 바보가 사자도 준니 아 되니 고리다 아 고노 쫑아 티슈로 두자선지 소순로다 자가드 페파리 아 디노 고노 쫑아이나 슈로 두자선지 소순을 키거 다 자가를 패체 지슬 다 그런 거 따나 개개 강다 강대 말이세나 다 안서 용다나 벤르다 하리비 싱게다 아 드네 잔제 레벤가라스야 근데 니 템바레 예세니 안서 용달 된 얘기요 제데 템 그런 거 벨츠 패체 위가서는 템이 인가제 진 거르스는 응거죠 디고노나 콩 키파 잔제 레벤라 이 귀비 츠지 미기시 예세니 아니 그런 거 개개들아 Transi Levens at the Nimato, Pierre the Haribis, Singes at the Richard Sung Amare. Jense de Latini, Aningansu, Kipa Kachig, Haribis Singes at the Transi Levengarasi at the Tengomana, Gaza Chigris. Tintisla, Levengarasi at the Yinkens, Haribis Singes at the Kurang Tengiris, Tintil Yinken Haribis Singes. Only Transi Levengarasi, the Haribis Singes Kurang Rite, Transi Grimba. Tela, Haribis Singes. अनि कुरान यिरि लासो बतेसला हाजा किबा यिन्दा यिंखे जागाज के गुवानदाना अनि लिविंग करास वदा तने ताबार एज गयो तन दो हाजा ग जेंसे छेंबो दने बार जेंसे छेंबो दने बार तिन दिल कुरान ग फनाना ता जागाल फचे युजिस रि यिगे कोला लोजों शेसा तेंसा ग गेगे चोते तनि हारबी सिंगेस याक बेरे तन देरे वदा ते तेनी ता तिगिन दन दला ता जागाज यिरि ता अनि जागाज दरिबा लासो बतेसला जंबाय गान लिलिनजे Tene nimbati cherese di le tueme jagar du pepi kasela ani jagar la cherese na ta pa nanen darata ani oden da purgu gwenba yana tulakan deso gno na cherese na ta chi na rinin deso sa mala hachang daru ka kaltene chinsare Tene di le gendu chimpe ke tueme jagar de shuini nanen darata oden da purgu daji jika yin sumare Tene di se le kipa richi ki cherese na tueme jagar du pepi kasela nanen dala peni 되네 대라양 가서 로션 아시 여바레스니 어떤지 다 쳬바셰기요 어 쳬바셰기요 어야 아 다 대린 디세지 왕기 아 되네 니이거 선지 조지 참데 말로선 되나 야지 되네 다 대린 니고는 조데 강해 바레스디라 아 난조 되네 테메지 양에나 아니 향용게 이게서야 되는지 슝요스바 아 왜자 대든지 같이 전부 좀 매바 다 테미 가스라 체리잖아 다 벨랑이치 메바크 된데 그 다체진지 이게지다 테미 가스라더니 즈요 바테양 타이 서마타 돈 테미 페이지 로지 이샤다 와이 오 대속이 이샤데 공지나 나도 쳇바트바 오야 아 된데지다 아니 된찬아 다 테미서 보자 근 쳇간데요 바 코랑거더니 옆간이엔 바 춘이 때라 아니 예도만라 간데요 바 오야 되네 코랑 고노 가세지 가스라 아니 자가라 논이 페바 어때 대소지 거는 아 나서 왔다 대지 돈이 아니 마 어디시 받는 지지 아 되네 좋아 대칭 세바이나 아 지 좋아데 강이 있으네 지 아 퇴무에라 이게 요나 아 대 강레스 니 잡고 손제 간보이 가스라 아 된데 그 용책 이게 매바데 로지지 이자 강강이 생그레스 되네 섬 퇴무 그 아니 이게 되는지 지바데 다 로지 이상 놓는 디바이나 나쉬는 잡아대 강나 콘도 그래스 좋아 대예시 대인 차나 아 드네 지를 다 템 선보자대 자가라 패치 지슬나 아 아니 조대 사자 가난을 드네 아 로조시 바리스 아니 베드는 나즈 지 코츠 페바이 아니 페비 지슬 코기 이게 돼서도 간레시니 아 아니 아 사드즈바이나 아 이게 돼서도 간레시니 사드즈바이나 아니 이게 돼서 조비까살냐 아 아니 빼다사게 이게 다 간레나지 와다 대소라 아 나도 상이 통치군도 딘들 다 대소 주고라 아니 좋아요나 아 손지 지마거나 아니 나도 좀 봐야 된다니 마셔용게 아 드니 데리 디세 고마기 찬다나야 참아 자히들레
1: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周南策、戴亚木。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양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